증질이 거그럭도 증노 사난이 난 거, 증노 비샤 난이 난 거, 증노 빈난이 난 거. 어바이케세 드르드르 지니 아레니 바다로 탄게 거그럭 속이 나이 사작 나이 무지 라이 나이 어바이케세 거그 비르작 나이 그러니까 나이 나이디 발라케 나오로 지니 발라이노 지니 비싱니노 증노 자야니 마노 담니케 지니 비싱니 거그럭 노 증노 만라야니 바게 증노 무지 라야니 바게 아보 지니 노 사야 증 스릉타이 증 샤타이 증 지니 꼭노 브록 아 샤마하이 꼭 브록노 샤마하이 증보 몰솜코 카이뱅 코르노 샤나니나고 아블라이케노 아 사나상카 지니 사야 하이고 증으로 사야 누구 지니노 증 샤나니나고 증 다시 번은 사이보마야 다시 번은 무지야 증 사케시 무지나이 증 사케세 사이만 나이 샤나릉 나이 아오니 바게이 파디 제만 착 드륵드륵 증 스릉 라야는 증 힌디 잉글리시 미시릉 야오이 미싱니 까박 마 꼬그럭 넘보 증 스릉 나니 바게이 파디 카동 라야는 카바사 라야는 파디 한 해태 땅 샤카나 라야는 카나도 떡을 잡음 어봉카 런전 모니 타이비니 파티 타이비니 그룹 라고 이클레네 보 아르사봉 아르사파니 파디 와자라오 카나 라야는

안 속만이 너증어 목탕 클라이니 그러니까 지니 이망 너증 목탕 클라이니 그러니까 증완 속만이 제증 지니 버카워 와마니 아부노 너증지니약바이샤몽클라이나랑네하게세증아샤몽자사리마네하게지니이망목탕네아샤몽클라이타니오그방뭐개범파이마노증그방뭐버러고흔자기마노사자기마노버드레벗증꼭하나이마노자몽시콘사파나는클라이나니탕리쨍나니탕리그방뭐버러그방뭐꼭사나이코가이샤가이샤꼭사나이아무리바게무니코르나아식하나야와이는아기나와완수구이카워종의나마니아샤몽노는클라이디는삭세즈봉나이가함봉나이무니코크나와이우드루무드루아노람하이게헬랭베뱅케게벨릉의탕강케니니샤몽자그라아무리바게카크라케니니완수구만이노크라케는나디대샤몽원코디노노케보파노메자니망라오바이케는니니랑마오가하몽네샥세승네아우어보노지니가이샤지니가이샤어위크네마노증바야브로니코보증카나나무송고지니어녹노쿠니바이본다코부코고로니코로보증카나나무송고하이가바능사몽클라이똥마니아버니니다코부코로니샤몽바이그달리아미리타야솔타야가보록사자기야라시자기파노마노아바이케보드레포노보록오노노니파노마노다보니니바이보록사자기클라이동카능카타보사키리로클라이클라이야가능카지콘차두칸플록나나이야아라오보능흔자기마노아라오보니니다코부코로라시자기마노라마가나보두칸하케클로구이동카하케리동카보드레포흔자기마노사자기마노야바니니샤몽능누마클라이나이니니녹누구어아지우이능누마토구나이능누마사르나이아무리바가이케무니코그루마시카나나니나야아샤몽보인감클라이타니능샤몽클라이타니인감클라이디니니녹누구어함께나이랑디어우세소리난고